0: 리스본 아티카, 리스본 안티과. 에켄
1: 파드바 말리아.
0: 그다바 시무스게무타 크라타라도트 메 올림피아드 파리스 이크라 아말리아 에흘로 말리아 로드리게스